0: 1N1 레이크리아 디렉트 바스텔 아웃. 이스리아 디렉트 바스텔 아웃 범안정.
1: 세파니아 3006 레이크리아 디렉트 비나.
0: 디렉트 비나 세파니아 3006.